0: 먹고 싶어. 난 오빠 너무 사랑해.
1: 떠나지 마.
0: 오빠 일어나.
1: 오빠 오른쪽으로 가.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, 자전거야, 자전거. 오른쪽으로. 야, 너 그 길이 오빠.